0: 아침.
1: 때 불라스테 데 미 아모르 포르케
0: 포르케 때 불라스테 데 미 아모르 데세 아시
1: 포르케
0: 야 노 요레스 파피토
2: 살루 치고 루키아.
0: Se te hicieron llorar, ya no llores, por eso ya es naziki.
1: Yeah.
0: ¿Sí o no? Por eso cacas.